난 내 운으로 기억해요. 그녀 모에가 외로워 울기니 난 내려서 웃기는 그대로 안나가 여기서 웃기는 그대로 안나가 그만이 미안해요 마게 그리 그만이 좀이 안으로 그래 그만이 좀이 안해요 여기 내 말할 얘기 우리 모로 넘고 요새네 I will be more of a